0: 나 들어볼까? 나져볼까?
1: 그렇게 너 감이와 말해 말해 어떻게 해로
0: 어 감이와 바쁘구나 진리가 야발이 처여이 됐으네
1: 말해 말해 봐 어 기노하고 타면이요 허와이 오다시와 싸케 대스키 미니체레이쿠 말해 말해 봐 스키오 미스케로 추억진노 안내힌토 사시대 소스도 오카미요 이키르코도와 가시
0: 들어볼까요 꼬코노 판단하고 신지대꾸다사이
1: あの花は非常に正しい。前は見てください。

바가 고사이보다 바가 바가 고사이보다 바가 고사이보다 바가 뛰어 하나지 그래 고사이보다 뛰어 하나지 그래 고사이보다 뛰어 하나지 그래 고사이보다 뛰어 하나지 그래